0: 이렇게 쓰는 거.
1: 해야지. 쓴다고 쓰면.
0: 이거 듣고 가야겠고 남겨.
1: 사람이 아니라 해산 모르라지.
0: 아, 저 여기 그 가이가고 남기요.
1: 가이가고 남.
0: 아,
1: 저. 언디다 비스 거다.
0: 안지다 기원고.
1: 비스 거다.
0: 안지다 비스 거다. 아이나.
1: 아, 저.
0: 거기가 누가 오는 자.
1: 누가 오는 자. 누가 오는 자.
0: 아하, 혼자 아니, 락거서 아이다. 해라운 더 빨리 듣는 바이코 밥 밀차 야밀레이나. 아, 더 빨리 듣는 바이코 밥 익더메이 사이 차이다. 아, 혼자 가리켜마 아우노 부, 데리코스 라교, 페리페리카 버사이 마운, 라이 글라기 사티 얼레 삼진우스.
1: 서버파트 한테 어지럽게 나기 아니에요. 레디 스마트폰 바이자 소비나 서버리나 선비도 비타마인. 나마스테.
0: 나마스테. 텔레폰 선버그마 사티 아우노 바이코 티오. 아무래 20 마 사티 와상 쿠라 카니거리 세키 카송. 팔로드 바이코 후 폰 간 호라 안차나비 아르사티 사티 운차리 40 그 넘버. 바이코 라기 쿠라 거리 카송 폰 다일 거리라 카리카마 사하라기타 자나우노 호라. सही बात दिनों में आशा बस सुबह गीत तो बाइक को लागे रख सो आमी गीत तो सिर्फ बाइक में आसमां फिर याऊं सों योगी तो बाइक को लागे